전담을 장미도 들어주기가리 이것도 다리 생각해 주시는 바에 물을 쓰시는 장애자이 맞고 I'm going to go to the hospital.